0: whole world of radio on planetaudio.org.nz. Flooding can happen anytime. Are you prepared? Don't wait for the rain to start bucketing down. Clear those gutters, tie down loose items, and make an emergency plan to keep your whānau safe. A few minutes now can help save stress later. Stay ahead of the storm and keep your loved ones safe. Visit aucklandemergencymanagement.govt.nz/floods to find out more.
1: 비상사항에서 중요 서류들을 한 곳에 모아두면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권이나 보험증서, 비상금 같은 중요한 항목들을 미리 점검해 보십시오.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위급 시 누구나 빠르게 챙길 수 있게 하거나 스마트폰에 사본을 저장해두면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재난 대비 요령은 오클랜드 비상관리국 홈페이지 am.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메르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플라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스트 팁을 소개합니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물건이라면 먼저 중고 제품으로도 충분한지 확인해 보세요.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장보기 목록을 만들어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폐기물을 줄이는 가장 좋은 순서는 피하기, 줄이기, 수리하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입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십시오.
3: Kaite whakaronga mai koe ki Planet FM, your community access radio station.
4: Got water where it shouldn't be? Better call Thomason's Waterproofing for reliable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1: 한국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2: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셨는데 군중 가운데 몇 사람은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고 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그분께 요구하기도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갈라서면 망하고 집들도 무너진다. 사탄도 서로 갈라서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버텨내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내가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말한다. 내가 만일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는 말이냐. 그러니 바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느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힘센 자가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저택을 지키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더 힘센 자가 덤벼들어 그를 이기면 그 자는 그가 의지하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끼리 전리품을 나눈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아들이지 않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러고는 가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영

0: 성생활, 곧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전해줍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바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늘 들어주시지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주하여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방문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들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만의 세계 안에 갇혀서 하느님의 방문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도 생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하지만 동시에 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청하며 하느님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여정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겟세마니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닥친 순환의 시간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피와 땀이 흐를 정도로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냈습니다. 배신당한 아픔, 두려움, 산란함, 예수님의 마음을 매우 괴롭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솔직하게 당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아버지께 드러내시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두 양상은 늘 존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든 육신으로든 늘 어려움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느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하느님의 침묵, 들어주지 않으심은 우리를 많이 힘들고 괴롭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고아처럼 버림받은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련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그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시련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시련 안에서조차 계셨던 하느님의 현존과 그분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겪는 힘든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뜻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은 긴 시간과 안목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모든 일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습니다. 때로는 어둡고 괴로운 순간도 있지만 항구하게 찾고 매달리는 이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주어질 것이며 하느님은 자녀의 바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으실 뿐 아니라 더 큰 은총으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1: 일분교회 이문환 신부입니다. 시편은 시가로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미와 유사합니다.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작품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 시기를 알 수 없는 시편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시편들은 왕정시대의 작품들로 여겨지며 일부는 바빌론 유배 중에 또 일부는 유배지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뒤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악기의 반주에 맞춰 부르는 이 시편들은 한 신앙인의 개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공동체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는 그들의 회의와 기쁨, 절망과 신뢰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의 개별 체험과 이스라엘 역사의 각 시기에 상응하는 시편들이 무리지어 있습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달 출판사에서 펴낸 나희덕 작가의 책 한 걸음씩 걸어서 거기 도착하려네에서 활화산에게 시를 읽어주다 부분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국제 시 페스티벌에 참가하러 코스타리카에 갔을 때였다. 시인들과 가수들을 태운 버스가 포아스 화산 입구에 멈추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가 화산이 잘 보이는 공터에 둘러앉은 우리는 시를 낭송하고 노래를 불렀다. 이 높고 외진 산 중에 청중이 있을리 만무했다. 그날의 청중은 사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를 지닌 포아스 화산이었다. 산에 깃들어 사는 새와 짐승, 꽃과 나무도 함께 들었다. 시를 읽는 목소리 사이로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흘러들었고 다람쥐들이 지나가다가 귀를 쫑긋거렸다. 시 낭독회를 마치고 우리는 분화구 쪽으로 더 올라갔다. 해발 2700m에 자리 잡고 있는 포아스 화산은 운이 아주 좋아야 분화구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 각지의 언어로 울려 퍼지는 시에 감흥하기라도 하듯 그날따라 분화구가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었다. 전망대 근처에 토란잎 비슷하게 생긴 식물들이 많았다. 이름을 물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우산이라고 했다. 학명은 아니고 코스타리카 시인이 임의로 붙였거나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이름인 듯했다. 산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는데 그 크고 둥근 잎사귀를 하나씩 꺾어서 머리 위에 쓰니 정말 우산으로 안성맞춤이었다. 여러 낭독회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자연을 향해 시를 읽기는 처음이었다. 활화산에게 시를 읽어주는 나라라니. 코스타리카의 역사를 좀 더 알고 나니 그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되었다. 코스타리카는 1949년 내전을 겪은 뒤 군대를 폐지하고 비무장 중립국을 유지해왔다. 그리고 국방비로 쓸 돈을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 중남미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다. 트랙터는 전차보다 쓸모있다. 병역을 박물관으로 바꾸자. 소총을 버리고 책을 갖자. 이런 모토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리아스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군대와 공장 없이도 풍부한 자연과 문화를 누리며 평화롭게 사는 나라. 그곳은 내게 낙원에 가장 가까운 나라로 남아있다.

방송을 맡은 지역진행의 윤영선방으로 진보입니다.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겨울작품 번호 192번 파상주에 있는 마지막 곡이죠. 아뉴스데이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모차르트의 짧은 미사곡 바장조 작품번호 192번에 있는 아뉴스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 감상해 보셨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가 함께합니다. 이제 프란츠 슈베르트 작곡의 성모성 소개해드립니다.

0: 가톨릭
1: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 라이프.com, 메디트리 에큐팡처,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네일리티어, 에듀킹덤 칼리지 따네모라, JMP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3: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0: 오늘 당신의 피부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눈부시게 깨끗한 자연이 살아있는 곳 뉴질랜드. 그 자연의 순수함을 담아낸 천연화장품 넬리티어. 하루에 지친 피부에 부드러운 휴식을, 내일의 아름다움에 자연스러운 빛을 더합니다.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택, 자연에서 찾은 특별한 스킨케어 넬리티어. 당신의 피부에 뉴질랜드의 순수함을, 지금 넬리티어를 검색해보세요.
1: 가톨릭 뉴스입니다. 태양을 형제로, 달을 자매로 부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성종 800주년 기념일인 지난 4일 서울 대교구 일부 본당이 특별한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서울 여의도동 본당 등이 거행한 반려동물 축복식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자고 강조한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은 단순한 인간의 이용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성인 선종 800주년 기념일에 신자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성인의 뜻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의도동 본당은 이날 고중, 교중 미사를 마친 뒤 성당 마당에서 반려동물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먼저 성수 축복으로 시작된 반려동물 축복식에서 주경수 주임 신부와 하상현 부주임 신부는 신자들이 데려온 반려동물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축복했습니다. 이날 축복식은 예상 밖의 상황을 이뤄 긴 대기 시간이 생겼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72여 마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 사진을 가져와 축복을 대신하는 신자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국민당이 실업수당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공약을 잔인하고 개탄스러운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윈스턴 피터슨은 이 정책이 파시즘에 가까운 발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액당 대표 데이비드 시모어는 이 정책에 찬성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약물 비용을 스스로 벌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또한 2년 넘게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지급액을 낮추고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수당 지급 유예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 담당 대변인 루이스 업스턴은 약물 검사는 전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라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계속 다니기 위해 약물 검사를 받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 선거운동 책임자인 키럼 맥애널티는 이 정책의 발상이 자체가 솔직히 말해 터무니없고 일자리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모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마라마 데이비스는 국민당의 정책을 잔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국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자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동이며 게으른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맥애널티는 과거 워크앤인컴의 사례 관리자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구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정책의 전체 자체가 이 사람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이들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번 주 노동당은 연립정부가 도입한 새로운 구직수당 부모 부양 능력 심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지는 않겠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제도로 인해 많은 18세에서 19세 청년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맥애널티는 노동당이 이 정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재정 계획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부 정책에서 타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은 2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지만 녹색당 공동대표 클로리 스워크브릭은 실업률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민당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워브릭은 사람들은 럭슨의 유령 같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기업 코탈리티가 집계한 코텔 건설 비용 지수에 따르면 올해 9월 분기 신규 주택 건설 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 주거용 건설 비용은 1.7%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2년 말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빠른 건설 비용 증가율입니다. 앞서 3개 분기 동안 건설 비용은 각각 0.9%에서 1.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 상승은 주거용 건설 비용의 연간 증가율도 올해 2분기 3.5%에서 3분기 4.8%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3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증가율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주거용 건설 비용은 장기 평균인 4%를 크게 웃도는 연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적인 비용 상승에는 자재비, 운송비, 연료비 증가가 모두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용 건설 활동이 점차 활발해진 것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지수에서는 석유화학 기반, 배관 제품, PVC, 실란트, 지붕 및 세라믹 타일, 철근 등 보강재, 구조용 강재 등에서 눈에 띄는 비용이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자재비는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전체 비용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인건비는 약 40%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전문 서비스 비용과 인허가 비용 등 기타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코탈리 뉴질랜드 수

0: 워터 부동산 경제학자인 켈빈 데이비스는 이번 결과가 지난 2년간 이어진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에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동안 비용 변동이 제한적이었던 기간을 지나 뉴질랜드에서 내 주택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보다 뚜렷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스는 기존 주택의 가격이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가계의 경우 변화하는 비용 구조가 신규 주택을 직접 건설할지 기존 주택을 구입할지에 대한 선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비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상당한 침체기를 겪은 뒤 건설 시장이 회복 국면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지만 새롭게 커진 글로벌 불확실성은 건설업계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추가적인 비용 상승 압력이 향후 건설 과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당은 항공사들이 실제 항공권 가격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일정이 크게 변경될 경우 항공사가 자동으로 환불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킨스는 항공료는 비싸고 많은 지역 노선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 국민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요한 이동을 하는 것조차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경제 전반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계획을 가진 정당은 노동당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항공사들은 고객들이 항공편의 실제 총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실시간 항공 운임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 수화물이 상당 시간 지연되거나 비용을 지불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승객에게 보상 또는 환급을 제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노동당의 상무 소비자 업무 담당 대변인 아레나 윌리엄스는 항공사가 실수를 했을 때 승객들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직접 싸워야 해서는 안 된다며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크게 변경되면 자동으로 환불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은 또한 공항 인프라에 대한 공정한 접근권을 제공해 더 많은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 중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약간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1: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2: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1: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2: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1: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6-1919.
2: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3: 통증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신가요?
4: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 통증부터 사고와 부상 후 회복까지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에서는
3: 침술과 물리치료, 운동과 재활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편안한 움직임으로 이 회복을 돕습니다.
4: ACC 부상 치료도 가능합니다.
3: 통증 완화에서 다시 편안한 움직임까지 교민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함께하는
4: 메디트리 아큐팡처앤 피지오테라피.
5: Boys, what's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지, 알바니 하나룸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0: 365일 건강하세요.
1: 365 헬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easywelllife.com 베지트리 아큐팡처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네일리 테리 전망 좋은 창 GMP로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사랑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0: 사람은 사랑입니다. 우수춘 내우신보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많이 주고받는 것, 어쩌면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대화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하죠. 오늘은 비폭력 대화연구소 이현미 소장님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대교 생명위원회와 카톨릭 평화방송이 공동 제작합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까요? 비폭력 대화연구소 이현미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현미라고 하고요. 비폭력 대화연구소 소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비폭력 대화 하면 일단 비폭력이라는 단어는 사람이 잘 몰라도 간디 얘기 나오면 비폭력 얘기 나오고 거기서 플러스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폭력 없는 대화. 근데 사실 이 말이 옛날에는 되게 막연하게 들렸는데 이제 최근이라고 할 수는 없죠. 좀 이제 좀 됐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댓글. 예, 그 안에서 공격성도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얼굴도 보지 않고 말로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 통해서 서로들이 이제 상처받고 아파 좀 더 나가서 이제 자살까지도 하기도 하는 이제 문제로 커지니까 사실 이 비폭력 대화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내는 막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이제 아 정말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간단하게 그 핵심 원리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 네, 신부님 말씀 안에 비폭력 대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무척 반갑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비폭력 대화의 원리, 우선은 비폭력하면 간디가 생각이 나실 거고요. 대화는 우리가 일생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대화하는지 모두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 누가 하는 걸 듣거나 혹은 보거나 하면서 학습하고 있는데 그래서 폭력에 대한 인식조차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 사람 안 때리는데, 나 욕한 적 없는데 라고 하시면서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따가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지만 비폭력 대화가 실제 물리적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폭력 대화의 핵심적인 건 저는 연결이라고 생각하고 연결. 네, 그 연결에는 몇 가지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 차원은 나 자신과의 연결인데요. 아까 신부님 자살도 말씀하셨는데 그 연결 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는 나와 연결하고요. 그리고 나 아닌 타자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그 사람의 인간성을 보고 연결할 수 있다면 아마 행복하게 사는 큰 비결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마지막은 제가 되게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좀 배웠으면 하는데 우리 안에 갈등이 너무 많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서로 다름이 서로를 미워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실제 물리적인 폭력까지 쓰게 되기도 하는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 기반한 방식으로 갈등을 잘 다루면 서로 평화롭게 그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길들, 방법들을 너무 많이 봐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0: 사실 성경 말씀에도 이런 게 있는데 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너 자신을 사랑할 만큼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를 보통 하면 근데 뭐 옛날에는 그것을 딱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 했는데 요새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그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도 되게 모호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는 요새 사랑에 관련된 약간 부정적 단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스라이팅.

0: 감격스러워하는 당사자와 주변 인문들의 반응을 빠르게 타전했습니다.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이 속보로 수상 소식을 알렸고 아사히 신문, 니온 게자이 신문 등 주요 일간지가 호의를 반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매체들은 홈페이지 최상단 기사로 배치하며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이번 수상은 지난해 사카쿠치 시몬 오카사대 교수 생리의학상과 기타가 스스무 교토대 교수 화학상에 이은 일본의 쾌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카이치 신하의 일본 총리는 소와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본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뜻을 전하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를 확충할 뜻을 밝혔습니다. 멕시코 동부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성 폭풍 이사야스가 급격히 강도를 키우며 미국 중국 걸프 해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7일 현지 시간 이사야스가 향후 48시간 내 카테고리 2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7일 오전 현재 이사야스는 유카탄 반도 남동쪽 약 400km 해상에서 시속 15km 속도로 북부서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사야스는 10일 밤 플로리다 팬핸들 지역 엘바베 마주 모빌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당국은 이사야스가 급격한 광하 패턴을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 시속 85km인 이사야스는 상륙할 즈음에는 최대 풍속 시속 155에서 175km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 국적 포기 시기가 지난 만 18세 이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국적 이탈을 불허한 법무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원은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을 놓친 경위와 현재 생활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1, 2부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이탈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 국적인 아버지와 미국 국적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A씨는 미국에서 줄곧 거주했습니다. A씨는 복수 국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국적 이탈 신고 기한 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기한을 놓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예의적으로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A씨가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고 국적 이탈 허가 시 고려할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역을 회피할 목적이 없고 미국의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탑, 인트레스트.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53원 31전, 한국에서 보낼 때 760원 84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5원 7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약간 흐리고 쾌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내일은 오전 중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고 약간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8도로 예상되고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승이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0: 여러분을 모십니다.
1: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law.co.nz입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보이스 오브 엔젤, 이지웰라이프.com, 메디트리 아큐팡처, 피지오테라피, 뉴질랜드 천연 화장품, 네일리 티어, JP 에듀케이션, J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게시판, 게시판입니다. 무비 애프터는 안 냅니다. 친구 가족과 함께 뉴린 도서관에 오셔서 편안하게 앉아 영화를 보며 행복하고 즐거운 오후를 만끽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 애프터눈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뉴린 월 메모리얼 라이브러리 3 메모리얼 드라이브 뉴린에서 진행됩니다. 쌍드림 스트리트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올해로 27일을 맞이하는 생드리움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다시 돌아옵니다. 생드리움만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곳의 유명한 먹거리와 문화를 마음껏 즐겨볼 수 있습니다. 이 페스티벌은 10월 31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쌍드리움 리저브 598 쌍드리움 로드에서 진행됩니다. 체스클럽 안내입니다. 체스클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즐기고 전술을 갈고 닦으며 훌륭한 체스 코치님의 조언을 통해 실력을 한 단계 높여볼 수가 있습니다. 참가자는 기본적인 체스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대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체스클럽은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앱섬 커뮤니티 라이브러리 195 마노카 로드 앱섬에서 진행됩니다. 체육 피트니스 앤드 웰빙 안내입니다. 자기열 갖춘 건강 전문가인 제이드와 아미가 진행하는 무료 의자 운동 및 웰빙 워크숍입니다. 이 워크숍 프로그램은 16세부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서 12시까지 대마나오 11 코후후 레인 웨스트 게이트에서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브레인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at Meta Digital. It looks great too.
1: 오클랜드 시의회는 2040년까지 메리 폐기물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활용, 퇴비화, 재사용, 그리고 자원의 새로운 용도로의 활용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프레넷 FM이 전하는 또 하나의 제로 웨이스 TV

0: 물건을 소개합니다. 정말 이 물건을 매립지로 보내야 할까요? 가까운 지역사회 재활용센터, 커뮤니티 리사이클링 센터를 방문해보세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기부할 수 있고 상태가 좋은 중고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며 뜻밖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사회 재활용센터는 오클랜드 시의회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세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총 6만 3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wastenothing.co.nz에서 확인하세요.
1: 오클랜드의 각 지역에는 지역별 위험 요소와 대피 경로, 비상 연락망이 포함된 고유의 비상 대비 및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대응 계획을 미리 숙지해두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와 가족의 안전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요령과 우리 동네의 비상 대응 계획은 오클랜드 비상관리국 홈페이지 aem.govt.n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កម្មវិធីផ្សាយវិទ្យុខ្មែរនៃសមាគមខ្មែរបរិស័ទវិទ្យុខ្មែរនាំមកជូននៅព័ត៌មានទាន់ហេតុការណ៍ពីកម្ពុជានិងព័ត៌មានសំខាន់ៗក្នុងប្រទេសញូហ្សេឡង់ការផ្សាយនិងអប់រំក្នុងវិស័យព្រះពុទ្ធសាសនាវិទ្យុខ្មែរផ្សាយជារៀងរាល់ថ្ងៃអាទិត្យពីម៉ោង 2:00 ដល់ម៉ោង 3:00 រសៀលទៅដល់ម៉ោង 3:00 រសៀលតាមរលកធារកាស 101.6 planet audio.nz/radio khmer.
3: វិទ្យុសំឡេងខ្មែរប្រចាំទីក្រុង Auckland
4: សូមបងប្អូនអញ្ជើញបាទស្ដាប់វិទ្យុសំឡេងខ្មែរជារៀងរាល់ថ្ងៃអង្គារនៅម៉ោង 2:10 នាទីរសៀលដល់ម៉ោង 2:15 នាទីនិងថ្ងៃព្រហស្បតិ៍ពីម៉ោង 11:35 នាទីដល់ម៉ោង 1:30 នាទី
5: វិទ្យុសំឡេងខ្មែរនាំមកនូវព័ត៌មានជាតិនិងអន្តរជាតិអមដោយបទចម្រៀងពីរោះព្រោះបើសិនបើលោកអ្នកខកខានសូមអញ្ជើញបាទតាមអ៊ីនធឺណិត www.planetaudio.org.nz/samleng khmae
3: វិទ្យុសំឡេងខ្មែរប្រចាំទីក្រុង Auckland
6: Every weekday at 9:40 tune into the Korean community on Korean Catholic Radio. Kei te whakarongo mai kui ki Planet FM 104.6 Te reo hapuri o Tamaki Makaurau
7: Su shiga danpar
8: The Konkani radio station of Auckland on 104.6 Planet FM
9: Join the good guys.